운영, 명절 기간 안전 생산 및 시장 공급 보장 등 사업에 대해 훈촌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석의 평안 종국 건설에 관한 종료 론술과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소선을 지키며 봉사 보상을 최적화해 군중들이 즐겁고 평온하며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촌 고철역은 장촌 훈촌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철역 명절 기간 소송 보장 사업 상황을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문안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철역은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므로 질서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관광객의 외출 체험을 제고해 군중의 안전하고 편리한 외출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훈촌도로 국제여객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영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최저선 극한선을 엄수하며 차량 동태감독, 운전자 안전교육 및 행정위험대비책을 강화하고 피로운전 등 위반 행위를 단호히 근절해야 합니다. 훈촌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억콩 석화 년간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할,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리행하고 안전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저응 과정 각 방면에 관철하며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훈련 강도를 높이며 상시적으로 위해 요소 배제, 정비를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 절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빠르게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 가동되도록 조동해야 합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조항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공예기술 등 사업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이자 극한선임으로 안전발전 이념을 튼튼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위해 요소 배제, 정비 기재를 건전히 하고 직책별 안전 의무를 세분화하며 생산 전 과정의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꼼꼼히 잘 잡아야 합니다. 동 심층 가공, 황산 소비 처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동산업 전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약을 유한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최홍성은 지능식 의복 제작 생산라인 가동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관련 직능 부문은 지도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부족점 보완을 정밀하게 부축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고 안전생산 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훈촌 본지의 대표적인 원스톱 상업종합체입니다. 최홍성은 백화점 소방통제실에서 소방안전 상황을 청취하고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명절 시장 공급 보장, 식품 안전 등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백화점은 인구 밀집 장소이므로 소방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소방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과 응급 처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공급이 충분하도록 보장하고 군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은 네 가지 안하고 두 가지 직접 방식으로 훈촌 해산물 거리를 찾아 고대팡 해삼 해산물 도매 상점 주방에서 전기, 불 사용 등 상황을 검사하고 훈촌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기구 배치, 안전 통로 확보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불 사용 등 핵심 위험점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점의 화재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배제하고 대피 통로가 아무런 장애 없이 통행하도록 확보하며 소방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식품안전 전과정 감독, 표본 검사를 강화해 인민군중의 음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최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 및 안전보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0: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지 유동 인구가 집중되므로 종점 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합적으로 잘 추진해 관광지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본지 자원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 비서장, 주 직속 관련 부문 및 훈촌시 정부 주요 책임 동지가 상소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문화로 사람을 교화,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교육, 민족단결 교육과 새시대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변경리의 독특한 홍색자원, 소변문화자원에 깊이 의탁해 각종 주제 교육, 홍색연구, 문명실천, 군중문화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전시 상하에서 사업 창업의 분발 역량을 부단히 결집시키고 전민 애국수변, 애가흥변의 정감을 깊이 뿌리내려 전시 문명 건설이 상시화, 장기화적이고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애국, 주제, 선전 강연, 홍색 이야기 공유, 국방 교육 실천 등 일련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중요한 절점, 중대한 명절에 군중성 애국, 주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광범한 간부와 군중, 청소년들이 100년 수변 역사를 명기하고 변경을 지키고 수호하는 정신을 전승하며 지성어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함으로써 변경 군중들의 자부심, 영예감,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천혜의 변경 홍색 교육 자원에 입각해 방천 홍색 교육기지, 오대징 수복 국토 기념관, 토자패 등 지점을 상시적으로 대외 개방하고 상시적으로 질, 재고, 에너지를 부여하며 성내배 당정단체, 학교, 연구, 학습단체, 사회군중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몰입식 홍색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실경해설, 역사자료 전시, 정경교수, 소통체험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광범위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훈촌 변경 100년 발전 변천을 깊이 깨닫고 세대를 이어온 수변인들의 고수와 헌신을 체득하며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수변 혈맥을 이어가며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에서는 새시대 정신문명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군중 문예 회복 공연,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온심행동, 민족단결 주제 선전 강연 등 다양한 문명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시와 향촌 여러 민족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사회 기풍을 정화하며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신문화 건설을 통해 전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진하고 아름다운 변경 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강대한 정신 합력을 가일층 결집시켜 군중들의 문명 소양과 도시 문명 정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 변경의 장기적 안정에 견실한 사상 보증, 정신 동력과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훈촌시 각종 가을 식량 작물이 여물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특색 경제 작물과 각종 림산 과수도 잇따라 소확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들판에는 벼 물결이 넘실거리고 인삼 향기가 가득하며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가지를 휘게하고 있는데 다원화 특색 산업이 향촌 풍작 화폭을 그려내며 향촌 지능에 강력한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천자향에 드넓게 펼쳐진 논에는 묵직하게 연근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충분한 일조량과 적절한 강수량으로 벼의 생장도 량화합니다. 마천자향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앞장서 봉사하며 농업기술 인력을 논밭으로 파견해 가을거지 전 각종 관리 보호사업을 절실히 틀어주는 기초상에서 성숙 감측을 잘해 다가오는 벼 수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의 풍작과 풍년을 잘하는 동시에 훈촌시의 특색 산업도 풍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안진 부신촌 삼령 인삼 재배 합작사의 인삼밭에 들어서면 가지런히 늘어선 인삼 재배 시설에서 농가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과학적인 관리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삼은 현지 농가 증수치부를 이끄는 특색 산업입니다. 인삼 재배를 기반으로 많은 농가들이 집문앞에서안정적인정수를실현하고있습니다반석진맹령촌의독특한산지기후와신뢰인토양은맹령사과의아삭하고달콤하며과습이풍부한우수한품질을만들어냈습니다수확철이되면매입상들이촌에찾아오고촌민들은촌을나가지않고도수확한과일을판매해현금화할수있는데작은사과가촌민들의안정적인증수의지복화로되고있습니다금년에훈천시각향진에서는자원천품에입각해식량생산과특색산업을함께추진하면서재배기술을최적화하고판매경로를확대하는한편향촌특색산업을지속적으로장대시켜향촌지능산업기반을더욱탄탄하게다지고있습니다국경절연휴중로쌍방무비자정책과고교의관광객출국시의환급정책으로훈촌에서러시아로가는다국단체관광과입국레저관광이쌍방향으로활기를띠면서통산군은출입경관광객물결로붐볐고변경도시의다국문화관광활력이끊임없이발산되고있습니다명절기간훈촌통산구대청내에는오가는관광객들이끊이지않았고관광단체들은질서있게줄을서서검사를기다리며현장질서가안정적이었습니다연휴관광객물량에대응하고종류의관광객들의안전하고질서있는통관을보장하고서훈촌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는사전에총괄배치하고일선근무인력을보충했으며수요에따라검사통로를추가개통하고현장업무조직을최적화해관광객들의검사대기시간을단축했습니다다중정책의뒷받침으로다국왕래수속이더간편해졌습니다현지여행사는전통적인단거리국경로선외에도민족체험등다양한신상품을출시해관광객들의조량분산여행을유도하고관광체험을풍부하게하고있습니다전국인민들이함께축하의기쁨을나누는국경절많은사람들이가족과함께하는따뜻한분위기에잠겨있을때휴가를조동적으로포기하고일터일선을굳건히지키는사람들이있습니다번화한도심에서변경통산구에이르기까지국경절에도나는일터에서는그들이조국에보내는가장진실된고백입니다도시문명의바탕색을지속적으로빛내고명절기간도시메모와환경보장사업을착실히시달하고서국경절연휴기간훈촌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에서는연휴기간상시화관리통제모식을전면가동했습니다도시의주요간선도로상권과거리풍경구주변주요야시장등인원이밀집하는지역을중심으로24시간순찰전방위관리통제정밀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집법인원들은문명적인집법과유연한봉사를함께중시하고도로를점거한영업점포박물품진열차량의무질서한주차등두드러진문제를중점적으로정비했습니다또한비문명적인영업과비문명적인통행행위를적시계도제지해도시메모와환경질서를지속적으로규범화함으로써전력을다해깨끗하고정돈되며질서있는명절도시환경을조성했습니다국경절기간훈촌통산구의통관질서는분주하면서도질서있게유지되고있습니다훈촌출입경변방검사소근무민경들은공문일선을굳건히지키며검사규범을엄격히시달하고통관절차를최적화하며봉사질과효율을높여통상구의안전하고원활한운영과효율적이고질서있는통관을전력으로보장하고있습니다복도에무질서하게붙어있는소형광고물은소구역환경에영향을미치는고질적인문제입니다전국문명도시건설사업을착실하게추진하고서그늘훈촌시신안가도단결사회구역에서는책임단위인공촌단훈촌시위와연합으로복도소형광고물집중정리행동을전개해주민들의주거환경을아름답게가꾸고문명도시건설사업을세밀한부분까지시달리도록했습니다정돈현장에서사회구역사업일꾼과공천단자원봉사자들은분담협력하며한개단원한개청씩일일이점검하고정리했습니다복도벽면배선함문틀등에붙어있는각종규정에어긋나는소형광고물에대해극계접착제제거제사포등도구를사용해스티커를조금씩정리하고점착제자국을깨끗이제거함으로써소구역주거환경이뚜렷하게개선됐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조당위부석이며조장대리인재용성이珲春시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애국주의교육민족단결교육과새시대정신문명건설을지속적으로심화해전시문명건설이상시화장기적이고깊이있고실질적으로진행되도록추동하고있습니다풍성한결실의계절가을珲春시에서는다원화산업으로향촌의풍작의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조장대리인재홍성은최근중대대상건설중점기업운영명절기간안전생산및시장공급보장등사업에대해珲春시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습근평총석의평안중국건설에관한종료론술과종료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철하고안전최소선을지키며봉사보상을최적화해군중들이즐겁고평온하며화목한명절을보내도록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珲春고철역은장촌珲春도시간철도의종착역이자중요한시발역입니다재홍성은대합실에서고철역명절기간소송보장사업상황을청취하고공안당직실에서근무중인민경들을문안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고철역은도시이미지를보여주는중요한창구이므로질서관리를가일층강화하고교통조직을최적화하며관광객의외출체험을제고해군중의안전하고편리한외출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珲春도로국제료객운수총역에서재홍성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운영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안전최저선극한선을엄수하며차량동태감독운전자안전교육및행정위험대비책을강화하고피로운전등위반행위를단호히근절해야합니다珲春국제합작시범구화학공업단지기초시설대상과억콩석화년간100만톤청정에너지심층가공건설대상현장에서재홍성은대상건설상황을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책임제와세가지관할세가지반드시요구를엄격히리행하고안전생산리념을대상건설전과정각방면에관철하며시공현장과생산일선안전관리를강화하고안전생산훈련강도를높이며상시적으로위해요소배제정비를전개해각종사고발생을단호히방지해야합니다시간절점을긴밀히주시하고시공진도를빠르게추진해대상이조속히준공가동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길림자금동업유한회사재련공장조항통제실에서재홍성은기업운영안전생산재련공예기술등사업상황을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안전생산은기업발전의최저선이자극한선이므로안전발전리념을튼튼히수립하고안전생산주체책임을엄격히리행하며위해요소배제정비기재를건전히하고직책별안전의무를세분화하며생산전과정의안전통제를엄격하고꼼꼼히잘잡아야합니다동심층가공황산소비처리등분야를중심으로일련의중대대상을기획배치해동산업전사슬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약을유한회사생산작업장에서재홍성은지능식의복제작생산라인가동상황을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관련직능부문은지도봉사를강화하고기업의안전부족점보안을정밀하게부축하며안전관리체계를건전히하고안전생산관리수준을제고해야합니다현대백화점은珲春본지의대표적인원스톱상업종합체입니다재홍성은백화점소방통제실에서소방안전상황을청취하고백화점슈퍼마켓에서명절시장공급보장식품안전등상황을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백화점은인구밀집장소이므로소방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소방안전관리제도를엄격히집행하며일상순찰검사를강화하고화재예방과응급처치능력을실질적으로제고해야합니다명절기간시장공급보장가격안정사업을전력으로잘해공급이충분하도록보장하고군중의명절소비수요를만족시켜야합니다 이어 재홍성은 네 가지 안하고 두 가지 직접 방식으로 훈촌 해산물 거리를 찾아 고대팡 해삼 해산물 도매 상점 주방에서 전기, 불 사용 등 상황을 검사하고 훈촌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기구 배치, 안전 통로 확보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불 사용 등 핵심 위험점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점의 화재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배제하고 대피 통로가 아무런 장애 없이 통행하도록 확보하며 소방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식품안전전과정감독 표본검사를 강화해 인민군중의 음식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크로드 발해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 및 안전보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지 유동 인구가 집중되므로 중점 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합적으로 잘 추진해 관광지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본지 자원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 비서장, 주 직속 관련 부문 및 훈촌시 정부 주요 책임 동지가 상소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문화로 사람을 교화,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교육, 민족 단결 교육과 새시대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변경리의 독특한 홍색 자원, 소변 문화 자원에 깊이 의탁해 각종 주제 교육, 홍색 연구, 문명 실천, 군중문화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전시 상하에서 사업 창업의 분발 역량을 부단히 결집시키고 전민 애국 수변, 애가 흥변의 정감을 깊이 뿌리내려 전시 문명 건설이 상시화, 장기화적이고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초동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애국 주제 선전 강연, 홍색 이야기 공유, 국방 교육 실천 등 일련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중요한 절점, 중대한 명절에 군중성 애국 주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광범한 간부와 군중, 청소년들이 백년 수변 역사를 명기하고 변경을 지키고 수호하는 정신을 전승하며 지성어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함으로써 변경 군중들의 자부심, 영예감,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천혜의 변경 홍색 교육 자원에 입각해 방천 홍색 교육기지, 오대징 수복 국토기념관, 토자패 등 지점을 상시적으로 대외 개방하고 상시적으로 질, 재고, 에너지를 부여하며 성내배 당정단체, 학교 연구 학습단체, 사회군중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몰입식 홍색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실경 해설, 역사자료 전시, 정경 교수, 소통 체험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광범위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훈촌 변경 100년 발전 변천을 깊이 깨닫고 세대를 이어온 수변인들의 고수와 헌신을 체득하며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수변 혈맥을 이어가며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에서는 새시대 정신문명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군중 문예 회복 공연,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온심 행동, 민족 단결 주제 선전 강연 등 다양한 문명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시와 향촌 여러 민족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사회 기풍을 정화하며 문명의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신문화 건설을 통해 전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진하고 아름다운 변경 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강대한 정신 합력을 가일층 결집시켜 군중들의 문명 소양과 도시 문명 정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 변경의 장기적 안정에 견실한 사상 보증, 정신 동력과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훈촌시 각종 가을 식량 작물이 여물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특색 경제 작물과 각종 림산 과수도 잇따라 소확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들판에는 벼 물결이 넘실거리고 인삼 향기가 가득하며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가지를 휘게하고 있는데 다원화 특색 산업이 향촌 풍작 화폭을 그려내며 향촌 지능에 강력한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천자 향리에 드높게 펼쳐진 논에는 묵직하게 연근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충분한 일조량과 적절한 강수량으로 벼의 생장도 양호합니다. 마천자 향리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앞장서 봉사하며 농업기술 인력을 논밭으로 파견해 가을거지 전 각종 관리 보호 사업을 절실히 틀어주는 기초상에서 성숙 감측을 잘해 다가오는 벼 수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의 풍작과 풍년을 잘하는 동시에 훈천시의 특색 산업도 풍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안진 부신촌 삼영 인삼 재배 합작사의 인삼밭에 들어서면 가지런히 늘어선 인삼 재배 시설에서 농가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과학적인 관리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삼은 현지 농가 증수 치부를 이끄는 특색 산업입니다. 인삼 재배를 기반으로 많은 농가들이 집문 앞에서 안정적인 증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진 맹령촌의 독특한 산지 기후와 실린 토양은 맹령 사과의 아삭하고 달콤하며 과즙이 풍부한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확철이 되면 매입상들이 촌에 찾아오고 촌민들은 촌을 나가지 않고도 소확한 과일을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는데 작은 사과가 촌민들의 안정적인 증수에 지부화로 되고 있습니다. 근년에 훈천시 각 향진에서는 자원 첨품에 입각해 식량 생산과 특색 산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판매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향촌 특색 산업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향촌 지능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중도 쌍방 무비자 정책과 고귀의 관광객 출국 시 환급 정책으로 훈촌에서 러시아로 가는 다국 단체 관광과 입국 레저 관광이 쌍방향으로 활기를 띠면서 통산군은 출입경 관광객 물결로 붐볐고 변경 도시의 다국 문화 관광 활력이 끊임없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훈촌 통산구 대청 내에는 오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관광 단체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며 현장 질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연휴 관광객 물량에 대응하고 종례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관을 보장하고서 훈촌 출입경 변방 검사소에서는 사전에 총괄 배치하고 일선 근무 인력을 보충했으며 수요에 따라 검사 통로를 추가 개통하고 현장 업무 조직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검사 대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다중 정책의 뒷받침으로 다국 왕래 수속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현지 여행사는 전통적인 단거리 국경 로선 외에도 민족 체험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해 관광객들의 조량 분산 여행을 유도하고 관광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민들이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는 국경절,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에 잠겨 있을 때 휴가를 조동적으로 포기하고 일터 일선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화한 도심에서 병경 통산구에 이르기까지 국경절에도 나는 일터에서는 그들이 조국에 보내는 가장 진실된 고백입니다. 도시 문명의 바탕색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명절 기간 도시 메모와 환경 보장 사업을 착실히 시달하고서 국경절 연휴 기간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연휴 기간 상시화 관리 통제 모식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상권과 거리, 풍경구 주변, 주요 야시장 등 인원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 전방위 관리 통제, 정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법 인원들은 문명적인 집법과 유연한 봉사를 함께 중시하고 도로를 점거한 영업, 점포 밖 물품 진열,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비문명적인 영업과 비문명적인 통행 행위를 적시에 계도 제지해 도시 메모와 환경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질서 있는 명절 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훈촌 통산구의 통관 질서는 분주하면서도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훈촌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민경들은 공문 일선을 굳건히 지키며 검사 규범을 엄격히 시달하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높여 통상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통관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무

0: 질서하게 붙어있는 소형 광고물은 소구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서 그늘 훈촌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에서는 책임 단위인 공촌단 훈촌시위와 연합으로 복도 소형 광고물 집중정리 행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세밀한 부분까지 시달리도록 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공천단 자원봉사자들은 분담 협력하며 한개 단원 한개 층씩 일일이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복도 벽면, 배전함, 문틀 등에 붙어있는 각종 규정에 어긋나는 소형 광고물에 대해 극계 접착제 제거제, 사포 등 도구를 사용해 스티커를 조금씩 정리하고 점착제 자국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소구역 주거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시 경제사회 발전은 안정 속에서 진전을 이루고 안정 속에서 질을 높이며 진전 속에서 성과를 내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가 다채롭고 효과가 뚜렷한 단계적 발전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대외 개방 수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통상구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승격했으며 통관 봉사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통상구 중추 복사 견인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대외무역 경제가 두배 성장했으며 다국 전자상 거래 포세 물류 변민 호시 등 개방 새 업태가 빠르게 집결했고 개방형 산업 체계가 날로 완비되며 연변 개방의 핵심 경쟁력 지역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전역 질적 향상과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변경 생태 풍광, 백년 홍색 문화, 발해 고운 문화, 조선족 민속 문화가 심층 융합되고 풍경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며 문화관광 업태가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계절적 제한을 완전히 타파해 전년 문화관광 시장에 안정적인 번영을 실현했으며 전역 관광 발전 구도가 전면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소비 시장 활력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방출되고 각종 해민 소비 촉진 정책이 착지 시달됐습니다. 해산물 음식, 다국 무역, 야간 경제, 대중 소비 등 여러 분야에서 활기가 넘치고 소비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소비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지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도시 치리 수준도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생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시장 경영 질서를 규범화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환경 면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자원봉사, 변민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추진되고 정밀화, 지능화, 인간화된 도시 질의 체계가 점차 구축되고 있습니다. 민생복지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짙어졌으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안고 라급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우면서 변경 사회 전반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변경 도시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절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선 군촌시는 이번 단계적 발전 성과를 새로운 토대로 삼아 발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부족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연변 개방의 독특한 우세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문화관광 융합의 혁신 발전을 심화하고 전역 소비의 내재적 동력을 활성화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최저선을 튼튼히 지키고 통상구 경제, 문화관광 경제, 민생 사업의 협동적인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새 시대 변경 통상구 도시의 지능 발전과 개방을 통한 도약의 새 篇장을 힘써 써내려가게 됩니다. 국경절 연휴 만가가 단란하게 모이는 시기, 하지만 광범한 의료 사업자들에게는 유유자적한 여가 여행도 가족과 함께하는 한가로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정을 뒤로하고 큰 가정을 위해 24시간 직장에서 당직하며 고수와 책임감으로 연휴도 쉬지 않고 수호를 멈추지 않은 의료인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촌시인민병원에서 신경내과 부주임 의사 곽추국은 벌써 16번째 국경절 연휴를 연속으로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군촌시민병원에서 신경내과 부주임 의사 곽추국은 벌써 16번째 국경절 연휴를 연속으로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내과는 응급질환이 많고 병세 변화가 빠르며 뇌졸중, 급성 현기증, 간질 등 질병은 명절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 환자가 발병한 뒤에 매 1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됩니다. 국경절 연휴에도 외래 진료, 병실 순회, 응급 회진 등 곽추국 의사의 발걸음은 언제나 림상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력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는 성인 진료와 달리 의료인의 인내심, 세심함, 책임감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국경절 기간 급증한 진료 부담 속에서 군촌시 중의병원 소아과 전체 의료진은 직장을 지키고 전 과정 근무하며 진심과 정성으로 모든 어린 환자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군촌 실크로드 발해거지는 독특한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과 따뜻한 상호소통 봉사로 다시금 관광객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물을 감상하고 미식을 맛보며 화려한 전통 복장을 구경하고 공강로에 오르며 성대한 연회에 참석해 당나라 시대 발해 고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고진에 진입하면 웅장한 당식 건축군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위용을 드러냅니다.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흘러 곳곳이 명절에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고진의 수면 위와 하늘에는 화선 운차가 끊임없이 순회 공연을 펼치고 실내 고풍 NPC는 관광객과 자발적으로 가까이 교류합니다. 짙은 역사 문화적 내포와 멋진 현장 공연으로 이 불야성은 외지 관광객들의 훈촌 관광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장식이

0: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역사적 분위기가 짙고 중국풍 공연도 멋져서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관광객 체험을 풍부히 하고서 고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일련의 주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펼쳐지는 고풍 유람, 무형문화 유산 공연, 고풍 유희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겠습니다. 국경절 황금주간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많은 몰입식 취미성이 강하고 전 연령을 포괄하는 놀이 종목으로 연변의 연휴 문화 관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고봉을 맞이하고 열기는 고공 행진 중입니다. 일반 놀이터의 단일한 놀이 모식과 달리 훈순 와스터고 한락섬은 동서 두개 주제 단지로 나뉘며 다섯 개 놀이 기능 관절을 설치하고 수십 가지 왕홍 인기 놀이 시설을 집결했습니다. 하드코어 자극 종목, 동심 취미 레저 시설 및 체험이 모두 갖춰져 진정으로 전 연령대에 적합하고 놀이 종목이 풍부하고 중복이 없는 것을 실현했으며 한 입장권도 전 단지 놀이가 가능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혈기를 자극하는 극한 종목, 여유로운 진자 놀이부터 몰입형 특색 관람 체험까지 전 차원에서 부동한 관광객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풍부한 놀이 종목, 쾌적한 단지 환경, 세심한 봉사 보장으로 단지 입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져 각 대형 인기 종목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입장 객류가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어 연변 국경절 문화관광 시장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해적선이 매우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면 또 타고 싶습니다. 청년자원 봉사자들이 군중 봉사와 변강 문화 관광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자 국경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춘 시위에서는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해 각 관광지에 심입해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국의 생일에 헌례했습니다. 이번 자원 봉사 활동은 과학적인 총괄과 정밀한 일터 배치를 견지하면서 지점별 배치별 일터 륜번 당직 방식을 채택해 중점 문화 관광 거점에 대한 봉사에 전면적인 비법과 시간대 공백을 실현했습니다. 봉사기관 자원 봉사자들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관광객 문의 안내, 검표 질서 유지, 문화관광 권고, 공익 해설 및 변민 지원 등 봉사를 전개해 연휴 관람 질서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0월 2일 훈천시 정화가도 대당 사회 구역에서는 성대한 생일을 맞은 조국 예찬 한마음으로 삶의 도전 구축을 주제로 한 국경절 문예회보 공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노래와 춤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교류와 전시 플랫폼을 제공해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구역의 결집력을 갈증 제거함으로써 조직에 힘있고 봉사가 따뜻하며 이웃 간의 사랑이는 행복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일전에 훈천시 하람가도 장성 사회구역에서는 이웃의 날 주제 문예회보 공연을 개최해 문예 공연, 정책 선전 등 형식으로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 단결 의식을 깊이 뿌리내리며 가국이 함께 경축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杨雨萍向张作霖报告说，现在闹事的根源就是共产党分子煽动的结果。北京共产党的大头目叫李大钊啊，这个人十分了得，数年来一直在底下活动啊，要不把这个人给收拾住了，对咱们的危害可太大了。张作霖马上做出决定，命警察厅捕人。但京师警察厅的厅长脑袋都疼啊，迟迟不敢下手。后来向张作霖禀报说，这李大钊啊，他现在不住到北京大学，也不住到家里头，他领着一伙人住到苏联大使馆呢。我们不敢上大使馆捕人去，那国际惯例，有国际法呀。这个大帅您看怎么办？张作霖把眼一瞪，是什么？他苏联大使馆是不是在北京？北京是不是咱的天下？哎，在咱眼皮底下就得听咱们的， 什么叫国际法？我才不勒那根胡子呢！马上签署手令，包围苏联大使馆，一定把李大钊给我抓住。就这样，有一天的早晨，天还不亮呢，京师警察厅宪兵队出动了上千人，突然包围了苏联驻北京大使馆。到这之后破门而入，到里就搜，到里就抓，使馆人员提出强烈抗议，进行交涉。这帮人一听，谁管你这个，我们总司令叫干我们就干呗。就这样把李大钊还有20几名工作人员全都给逮捕了。说到这儿呢，这李大钊咱们大家都熟悉，不用我过多的介绍。他字叫守长，还有叫寿昌的，是河北乐亭人。1913年曾经到日本留学，过去就参加过反元斗争。1916年回国，历任北京晨钟报的总编、北大经济学的教授、北大图书馆的主任、新青年杂志的编辑。十月革命之后，李大钊接受和传播马列主义，到了1920年在北京组织共产主义小组，成了这个小组的负责人。中国共产党成立之后，李大钊就负责北方这片党的工作，曾经是中共党的第二次到第四次代表大会的中央委员。另外呢，李大钊曾经帮助孙中山先生确定联俄联共扶助农工三大政策，做出突出的贡献，也就是中共早期的领导人之一。这回落到张作霖手里头了，就投进死牢啊。刚把李大钊捕起来，杨雨婷就来找张作霖。哎呀，一进门是满头大汗呐、啊！哎呀，大帅，哎呀，把我急死了！林狗，怎么了你？我怕您把李大钊杀了啊！张作霖一听，把手中红蓝铅笔啪摔桌上了。哎，我林狗，你这人是不是有病？向我禀报的是你，让我下手的也是你，如今抓来了，你怎么又说这话呀？你这话什么意思？大帅呀，他是这么回事。李大钊虽然是共产党的大头目，但此人德高望重啊，老百姓对他非常崇敬，影响之大难以尽表啊。虽然是把他捕了，但怎么处置咱还得研究研究啊。你的意思是？我的意思是什么呢？能争取就争取过来，希望大帅开恩。林哥，咱俩想到一块儿去。我也是这么想的，只要李大钊放弃原来的主意，不跟咱为敌，那咱就是一家人嘛。我不但重用，而且重用，还叫他当大官，你看好不？林哥，这事交给你了，你看怎么办都可以。谢大帅，谢大帅。杨雨婷领命，专门负责这事儿。但是不好使啊，李大钊能向军阀投降吗？能放弃自己的信仰吗？经过杨雨婷到监狱多次劝说，多次诱降，李大钊是坚贞不屈，严词拒绝。最后杨雨婷一看没办法了，又禀报了张作霖。张作霖说，那好那好，既然不愿意跟咱们合作，那没得可说了， 放虎归山必要伤人，对不对呢？对这种人要彻底铲除。你再告诉他，这最后一次，再不听，对不起，要拿他开刀。在这天的晚上，杨雨婷穿着一身便装，带着俩随从，又到监狱见李大钊。李大钊是受尽了酷刑啊，根本一个字也没吐露党的机密，你问什么不知道，一问三不知，神行怪不得。当然这次杨雨婷也是失望而归，什么也没得着，劝说白扯。最后杨雨婷告诉李大钊，我同乡啊，按着同乡的感情，我最后一次来劝说你，你可放明白点，跟我们为仇作对没有好结果，杀你跟免个臭虫也差不多少。人这一生不容易，人这一辈子图什么呢？吃喝玩乐。可你为什么钻了牛角尖呢？受这种酷刑，认可把命都搭上，你太有点傻了吧。曹操讲话，对酒当歌，人生几何呀？难道说你一点都不珍惜吗？你今年还不到40岁，你就要为共产党把命搭上，这我真是有点不理解呀。哈哈哈哈，李大钊冷笑了一声，杨雨婷啊，你们永远也不会理解。当然了，你们可以把我杀死，我死无足轻重，一个倒下去百个站起来。你就记住我的话，迟早有一天共产党将要领导全中国。好好好，我不说了，不说了。杨雨婷又转告张作霖，张作霖恨得直咬牙，把大笔提起来，做了最后决定。结果在1927年4月27日给判决了，4月28日上午10点把李大钊还有20名同志全提到监狱的院里头，院里绞刑架都给准备好了，张作霖也参加了，不过他没露面，他躲到旁边屋里去了。杨雨婷也来了，跟典狱长商议之后，最后再给李大钊留个机会，结果也失败了。李大钊坚贞不屈，高呼打倒军阀，共产党万岁，结果就惨死在军阀手下。所以提到张作霖，这一生之中最大的罪行就是杀害李大钊。这件事过去之后，张作霖呢也有好几天没睡着觉，是内疚吗？不是，他总感觉着有什么不祥之兆，他真不理解这共产党究竟是怎么回事，为什么李大钊他们视死如归，信念这么坚强，难道说迟早有一天共产党能统治中国？真是百思不得其解。就在前两天，杨雨婷就向他报告说，1927年4月12日出了一件特大新闻，北伐军总司令蒋介石你知道不知道？412大屠杀，对共产党也开了刀了。大帅呀，咱可不能落到他的后边。哎呦，张作霖一想，哦，蒋介石也这么干，跟我走的是一条路。既然这样的话，我能不能跟蒋介石达成协议啊？他眼前就一亮， 有多种的想法，马上把这个事儿啊跟他这些哥们弟兄说了。大伙儿说，至于蒋介石究竟是怎么一个人，为什么这么干，咱还不摸底。现在派出代表向他妥协，为时过早。大帅啊，我看过些日子再说吧。嗯，也行。但是过了几天，张作霖感觉着这总司令不解渴。什么叫安国军总司令啊？现在群龙无首，北方片就是我说了算，难道我就认可了？他把心里的话跟弟兄们再一次交代，这些人是心领神会呀。这一天全到张作霖的官邸谈开这事儿了。吴俊生先说话了，你看舌头挺大，他挺爱发言。我用喂大帅，要想跟蒋介石联合，那呀现在不行。现在你的地位还低一点呀。我意思什么，这名字改一改，别叫什么总司令，这不新鲜。大伙说，你的意思是叫什么名好？我也按中国传统应当叫陛下，叫陛下。大伙都乐了，那叫什么名啊？张作相说，我提陛下呢，那太落伍了，应当叫执政。前些时人家段祺瑞不就做过中华民国大执政吗？大家听这词儿怎么样？有人说那不好，那也不新鲜，干脆这么办得了，叫总统吧，或者是代理总统。因为一叫总统啊，他得国民选举，现在咱也没有国会，所以不那么名正言顺。代理总统怎么样？不，大伙说不好不好，代理总统也不好。那究竟叫什么好呢？还是杨雨婷高。各位，我早想好了，这么办行不行？广东革命政府出了一个孙中山，孙中山曾经做过护法军政府大元帅，我看这个好，不如让咱们大帅往上高升一步，叫大元帅，怎么样？哎，大伙儿一听，这的确比别的词儿好听。转过脸来看张作霖，张作霖这么一分析，目前叫大元帅还比较切合实际。好好好，林哥，你这个办法挺高，我同意。好，您就是我们的大元帅了啊！咱们应当有个大元帅就职典礼。张作霖一听，对，还有人提议，得通电各国呀，光关门做朝廷不行，由谁领头通电各国呢？这人还得有资历，看看咱们在座的谁能胜任呢？张宗昌一听啊，那不用旁人，那肯定是由新帅来负责呗。新帅是谁？就是指孙传芳。孙传芳字儿叫新远，所以人们尊称的叫新帅，因为他也是联军总司令，也够个帅了。张宗昌为什么捧孙传芳？有原因，无利不起早啊。因为现在张宗昌名义上是直鲁联军总司令，最近一个时期以来，他这总司令啊也快光杆了。前些时日子不多，蒋介石的北伐军已经把济南给攻克了，打下半拉山东，日本军队从青岛也登了路了，山东的地盘没有张宗昌的了。现在他只好凑到张作霖眼皮底下，在北京眯着，他做梦也打算收复失地，恢复失去的天堂。那么孙传芳呢，是从浙江来的，现在浙江也被蒋介石给占了，无家可归，成了